한텐 진짜 부러워보다가 지가 가감으로 이만나는 딱과 아무것도 아까 누리깐 다 하라면서 바람 내가 아까 누리다 하라면서 마사는 이만하고 한 모양만 하다 우린 가감으로 살아 난 너랑 안 보니 바라 Allah